ꯆꯦ ꯏꯆꯜꯁꯤꯡ ꯑꯁꯤꯅ ꯖꯪꯒꯜꯁꯨ ꯉꯥꯛ ꯁꯦꯟꯕ ꯁꯦꯟꯊꯣꯛ ꯂꯝꯕꯤꯁꯨ ꯂꯩꯗꯨꯅ ꯃꯈꯣꯏꯒꯤ ꯄꯨꯟꯁꯤ ꯅꯨꯡꯉꯥꯏꯅ ꯍꯤꯡꯂꯤ ꯍꯥꯏꯕ ꯎꯠꯂꯤ꯫ ꯑꯁꯤꯒꯨꯝꯕ ꯏꯆꯦ ꯏꯆꯜꯁꯤꯡ ꯑꯁꯤꯒꯤ ꯍꯣꯠꯅꯖꯃꯜ ꯑꯁꯤ ꯑꯩꯈꯣꯏ ꯄꯨꯝꯕꯗ ꯊꯧꯅꯥ ꯍꯥꯞꯂꯤ꯫ ꯃꯔꯨꯞꯁꯤꯡ, ꯉꯁꯤ ꯑꯩꯈꯣꯏꯒꯤ ꯏꯆꯥꯅꯨꯄꯤꯁꯤꯡꯒꯤ ꯅꯣꯡꯊꯛꯇ ꯄꯥꯏꯕꯒꯤ ꯃꯪꯂꯥꯟ ꯑꯁꯤ ꯂꯩꯃꯥꯏꯗꯒꯤ ꯑꯍꯥꯡꯕ ꯃꯥꯂꯪ ꯐꯥꯎꯕ ꯌꯧꯔꯦ꯫ ꯃꯁꯤꯗ ꯁꯔꯨꯛ ꯌꯥꯅꯕ ꯁꯪꯁꯥꯔꯒꯤ ꯏꯆꯥꯅꯨꯄꯤ ꯂꯤꯁꯤꯡ ꯀꯌꯥ ꯊꯣꯛꯂꯛꯂꯤ ꯍꯥꯏꯕꯁꯤ ꯇꯥꯔꯒ ꯑꯗꯣꯝꯁꯨ ꯆꯥꯎꯊꯣꯛꯆꯕ ꯄꯣꯛꯀꯅꯤ꯫ ꯃꯁꯤꯒꯤ ꯍꯣꯠꯅꯕ ꯑꯁꯤ ꯃꯤꯁꯟ ꯁꯛꯇꯤ ꯁꯦꯠ ꯀꯧꯏ꯫ ꯃꯁꯤꯅ ꯂꯩꯕꯥꯛ 104ꯒꯤ ꯅꯨꯄꯤ ꯃꯍꯩꯔꯣꯏ ꯂꯤꯁꯤꯡ 12,000ꯗ ꯁꯦꯇꯤꯂꯥꯏꯠ ꯇꯦꯛꯅꯣꯂꯣꯖꯤ ꯇꯝꯅꯕ ꯑꯃꯗꯤ ꯏꯅꯣꯚꯦꯁꯟꯒꯤ ꯂꯝꯗ ꯈꯨꯃꯥꯡ ꯆꯥꯎꯁꯤꯟꯅꯅꯕꯒꯤ ꯇꯥꯟꯖꯥ ꯐꯪꯂꯦ꯫ ꯑꯣꯒꯁꯠ 19 ꯅꯦꯁꯅꯦꯜ ꯁ꯭ꯄꯦꯁ ꯗꯦꯒꯤ ꯊꯧꯔꯝꯗ ꯍꯥꯏꯔꯤꯕ ꯃꯤꯁꯟ ꯑꯁꯤꯒꯤ ꯐꯖꯔꯕ ꯐꯣꯇꯣ ꯀꯌꯥ ꯎꯠꯇꯔ ꯄ꯭ꯔꯗꯦꯁꯀꯤ ꯒ꯭ꯔꯦꯇꯔ ꯅꯣꯏꯗꯥꯗ ꯎꯕ ꯐꯪꯏ꯫ ꯒꯧꯇꯝ ꯕꯨꯙ ꯕꯤꯁ꯭ꯋꯕꯤꯗ꯭ꯌꯥꯂꯌꯗ ꯃꯤꯁꯟ ꯁꯛꯇꯤ ꯁꯦꯠꯀꯤ ꯑꯅꯤꯁꯨꯕ ꯇꯥꯡꯀꯛ ꯍꯧꯗꯣꯛꯈ꯭ꯔꯦ꯫ ꯃꯁꯤꯗ ꯃꯥꯂꯦꯝꯒꯤ ꯇꯣꯉꯥꯟ ꯇꯣꯉꯥꯟꯕ ꯂꯩꯕꯥꯛꯁꯤꯡ ꯑꯃꯗꯤ ꯚꯥꯔꯠꯇꯒꯤ ꯂꯥꯛꯄ ꯆꯥꯎꯔꯥꯛꯅ ꯅꯨꯄꯤ ꯃꯍꯩꯔꯣꯏ 100ꯃꯨꯛꯅ ꯁꯔꯨꯛ ꯌꯥꯏ꯫ ꯚꯥꯔꯠꯀꯤ ꯇꯣꯉꯥꯟ ꯇꯣꯉꯥꯟꯕ ꯃꯐꯝꯁꯤꯡꯗꯒꯤ ꯈꯟꯒꯠꯂꯕ ꯃꯍꯩꯔꯣꯏꯁꯤꯡꯁꯨ ꯃꯁꯤꯗ ꯁꯔꯨꯛ ꯌꯥꯏ꯫ ꯃꯁꯤꯒꯤ ꯍꯣꯠꯅꯔꯤꯕ ꯑꯁꯤꯒꯤ ꯄꯥꯟꯗꯝꯁꯨ ꯌꯥꯝꯅ ꯃꯔꯨ ꯑꯣꯏ꯫ ꯅꯨꯄꯤ ꯃꯍꯩꯔꯣꯏꯁꯤꯡꯅ ꯄꯨꯟꯁꯤꯜꯂꯒ ꯁꯦꯝꯂꯤꯕ ꯁꯦꯇꯤꯂꯥꯏꯠ ꯑꯁꯤ ꯊꯥꯒꯤ ꯑꯀꯣꯏꯕꯗ ꯊꯥꯅꯅꯕ ꯊꯧꯔꯥꯡ ꯇꯧꯔꯤ꯫ ꯃꯔꯨꯞꯁꯤꯡ, ꯑꯩꯅ ꯊꯥꯖꯩ ꯃꯗꯨꯗꯤ ꯍꯥꯏꯔꯤꯕ ꯃꯤꯁꯟ ꯑꯁꯤꯗ ꯌꯥꯎꯔꯤꯕ ꯅꯨꯄꯤ ꯃꯍꯩꯔꯣꯏꯁꯤꯡ ꯑꯁꯤ ꯇꯨꯡꯗ ꯁꯥꯏꯟꯁ, ꯇꯦꯛꯅꯣꯂꯣꯖꯤ ꯑꯃꯗꯤ ꯏꯅꯣꯚꯦꯁꯟꯒꯤ ꯂꯝꯗ ꯊꯣꯏꯗꯣꯛ ꯍꯦꯟꯗꯣꯛꯅ ꯃꯈꯣꯏꯒꯤ ꯃꯤꯡꯆꯠ ꯊꯝꯕ ꯉꯝꯒꯅꯤ꯫ ꯑꯩꯒꯤ ꯅꯨꯡꯁꯤꯖꯔꯕ ꯏꯔꯩꯕꯥꯛꯆꯥꯁꯤꯡ, ꯍꯧꯖꯤꯛ ꯑꯦꯚꯣꯀꯥꯗꯣ ꯍꯥꯏꯔꯤꯕ ꯎꯍꯩ ꯑꯁꯤ ꯌꯥꯝꯅ ꯄꯥꯝꯅꯔꯛꯂꯤ꯫ ꯎꯍꯩ ꯑꯁꯤ ꯑꯍꯥꯟꯕꯗꯗꯤ ꯀꯅꯥꯃꯠꯇ ꯈꯪꯅꯔꯝꯗꯦ, ꯃꯤꯌꯥꯝꯅꯁꯨ ꯃꯥꯒꯤ ꯃꯒꯨꯟ ꯈꯪꯗꯦ, ꯗꯤꯃꯥꯟ ꯇꯧꯕꯒꯤ ꯆꯥꯡꯁꯨ ꯋꯥꯠꯂꯤ, ꯑꯗꯨꯕꯨ ꯉꯁꯤꯗꯤ ꯃꯤꯄꯨꯝ ꯈꯨꯗꯤꯡꯒꯤ ꯗꯥꯏꯅꯤꯡ ꯇꯦꯕꯜꯗ ꯊꯝꯕ ꯎꯅꯔꯦ꯫ ꯉꯁꯤꯗꯤ ꯎꯍꯩ ꯑꯁꯤ ꯍꯦꯜꯊ ꯑꯃꯗꯤ ꯄ꯭ꯔꯤꯃꯤꯌꯝ ꯃꯥꯔꯀꯦꯠꯀꯤ ꯑꯄꯥꯝꯕ ꯄꯣꯠꯁꯛ ꯑꯣꯏꯔꯦ꯫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 ꯇꯧꯔꯤꯕ ꯏꯆꯤꯜ ꯏꯅꯥꯎꯁꯤꯡꯒꯤꯗꯃꯛꯁꯨ ꯌꯥꯝꯅ ꯃꯇꯦꯡ ꯑꯣꯏꯔꯦ꯫ ꯃꯁꯤꯒꯤ ꯈꯨꯗꯝ ꯑꯟꯗ꯭ꯔ ꯄ꯭ꯔꯗꯦꯁꯀꯤ ꯀꯠꯄꯥꯒꯤ ꯋꯔꯗꯔꯥꯖꯅ ꯑꯣꯏꯔꯦ꯫ ꯃꯍꯥꯛ ꯆꯍꯤ ꯀꯌꯥ ꯃꯍꯥꯛꯀꯤ ꯂꯧꯕꯨꯛꯇ ꯈꯥꯃꯦꯟ ꯑꯁꯤꯟꯕ ꯑꯃꯗꯤ ꯂꯐꯣꯏ ꯊꯥꯔꯝꯃꯤ꯫ ꯅꯣꯡꯃ ꯃꯍꯥꯛꯅ ꯃꯍꯥꯛꯀꯤ ꯂꯧꯕꯨꯛ ꯑꯃꯒꯤ ꯃꯅꯥꯛꯇ ꯑꯦꯚꯣꯀꯥꯗꯣ ꯊꯥꯕ ꯎꯔꯝꯃꯤ꯫ ꯃꯁꯤꯒꯤ ꯃꯇꯨꯡꯗ ꯃꯍꯥꯛꯅ ꯌꯨꯇ꯭ꯌꯨꯕꯇꯒꯤ ꯒ꯭ꯌꯥꯟ ꯀꯌꯥꯃꯔꯨꯝ ꯇꯥꯟꯁꯤꯜꯂꯝꯃꯤ꯫ ꯍꯧꯖꯤꯛ ꯐꯥꯎꯕꯗ ꯃꯍꯥꯛꯅ ꯑꯦꯚꯣꯀꯥꯗꯣ ꯇꯣꯟ 4 ꯄꯨꯊꯣꯛꯄ ꯉꯝꯂꯦ꯫ ꯉꯁꯤꯗꯤ ꯃꯍꯥꯛꯀꯤ ꯃꯔꯝꯒꯤ ꯗꯨꯀꯥꯟꯁꯤꯡꯗ ꯄꯤꯕ ꯉꯝꯂꯦ꯫ ꯑꯅꯧꯕ ꯃꯍꯩ ꯃꯔꯣꯡ ꯄꯨꯊꯣꯛꯄ, ꯃꯇꯝꯒ ꯆꯨꯅꯕ ꯄꯥꯎꯇꯥꯛ, ꯏꯆꯝ ꯆꯝꯕ ꯃꯥꯔꯀꯦꯇꯤꯡꯗꯒꯤ ꯃꯍꯥꯛꯀꯤ ꯑꯄꯤꯛꯄ ꯐꯥꯔꯝ ꯑꯁꯤꯗꯒꯤ ꯇꯥꯜꯂꯛꯄ ꯁꯦꯜꯅ ꯑꯍꯣꯡꯕ ꯑꯃ ꯄꯨꯔꯛꯄ ꯉꯝꯂꯦ꯫ ꯇꯥꯃꯤꯜ ꯅꯥꯗꯨꯒꯤ ꯀꯣꯗꯥꯏ ꯀꯅꯥꯜꯒꯤ ꯂꯧꯎꯕ ꯆꯟꯗ꯭ꯔꯁꯦꯈꯔꯅꯁꯨ ꯂꯝ ꯍꯦꯛꯇꯔ ꯇꯪꯈꯥꯏ ꯑꯃꯗ ꯑꯦꯚꯣꯀꯥꯗꯣ ꯊꯥꯕ ꯍꯧꯔꯦ꯫ ꯃꯁꯤꯗꯒꯤ ꯁꯦꯟꯊꯣꯛ ꯀꯌꯥ ꯂꯥꯛꯂꯦ꯫ ꯀꯔꯅꯥꯇꯀꯥꯒꯤ ꯆꯤꯛꯀꯝꯒꯂꯨꯔꯨꯒꯤ ꯂꯧꯎꯕ ꯏꯆꯤꯜ ꯏꯅꯥꯎ ꯈꯔꯁꯨ ꯀꯣꯐꯤ ꯊꯥꯕꯒꯤ ꯃꯔꯛꯇ ꯑꯦꯚꯣꯀꯥꯗꯣ ꯊꯥꯅꯔꯦ꯫ ꯃꯁꯤꯗꯒꯤ ꯃꯈꯣꯏꯅ ꯀꯣꯐꯤ ꯑꯃꯗꯤ ꯒꯨꯟꯃꯔꯤꯁꯇꯒꯤ ꯁꯦꯜ ꯇꯥꯜꯂꯤ꯫ ꯃꯔꯨꯞꯁꯤꯡ, ꯑꯩꯈꯣꯏꯒꯤ ꯁꯍꯔꯒꯤ ꯔꯦꯁꯇꯨꯔꯦꯟꯗ ꯑꯦꯚꯣꯀꯥꯗꯣ ꯇꯣꯁꯀꯤ ꯃꯔꯝꯗ ꯇꯥꯔꯤ, ꯑꯗꯨꯕꯨ ꯑꯦꯚꯣꯀꯥꯗꯣ ꯑꯁꯤꯅ ꯃꯔꯝ ꯑꯣꯏꯔꯒ ꯑꯩꯈꯣꯏꯒꯤ ꯏꯅꯣꯚꯦꯇꯤꯚ ꯑꯣꯏꯕ ꯂꯧꯎꯕꯁꯤꯡꯅ ꯁꯦꯜ ꯇꯥꯅꯅꯕꯒꯤ ꯑꯅꯧꯕ ꯔꯦꯁꯤꯄꯤ ꯑꯃ ꯊꯤꯔꯤꯕꯅꯤ ꯍꯥꯏꯕꯗꯤ ꯑꯩꯈꯣꯏꯒꯤ ꯂꯩꯕꯥꯛꯀꯤ ꯑꯦꯚꯣꯀꯥꯗꯣꯗꯒꯤ ꯑꯗꯣꯝꯒꯤ ꯇꯣꯁꯀꯤ ꯃꯍꯥꯎꯁꯨ ꯍꯦꯟꯒꯠꯀꯅꯤ ꯑꯃꯗꯤ ꯂꯧꯎꯕꯁꯤꯡꯒꯤ ꯁꯦꯟꯊꯣꯛꯁꯨ ꯍꯦꯟꯒꯠꯀꯅꯤ꯫ ꯑꯩꯒꯤ ꯅꯨꯡꯁꯤꯖꯔꯕ ꯏꯔꯩꯕꯥꯛꯆꯥꯁꯤꯡ, ꯅꯨꯃꯤꯠ ꯈꯔꯅꯤꯒꯤ ꯃꯇꯨꯡꯗ ꯁꯦꯞꯇꯦꯝꯕꯔ 3ꯗ ꯑꯩꯈꯣꯏꯒꯤ ꯑꯊꯣꯏꯕ ꯍꯤꯔꯣ ꯎꯇꯝ ꯀꯨꯃꯥꯔꯖꯤꯒꯤ ꯃꯄꯣꯛ ꯀꯨꯝꯑꯣꯟ ꯄꯥꯡꯊꯣꯛꯂꯒꯅꯤ꯫ ꯃꯔꯨꯞꯁꯤꯡ, ꯎꯇꯝ ꯀꯨꯃꯥꯔ ꯑꯐꯥꯎꯕ ꯃꯒꯨꯟ ꯂꯩꯕ ꯑꯦꯛꯇꯔ ꯑꯃꯅꯤ, ꯃꯍꯥꯛꯀꯤ ꯑꯦꯛꯇꯤꯡꯅ ꯃꯤꯑꯣꯏ ꯀꯌꯥꯒꯤ ꯊꯝꯃꯣꯏꯗ ꯀꯥꯎꯉꯝꯗꯅ ꯂꯩꯈꯤ꯫ ꯐꯤꯜꯝꯕꯨ ꯅꯨꯡꯁꯤꯖꯕꯁꯤꯡꯅ ꯍꯥꯏꯅꯩ ꯃꯗꯨꯗꯤ ꯁ꯭ꯔꯤ ꯁꯩꯇ꯭ꯌꯖꯤꯠ ꯔꯦꯅ ꯄꯨꯊꯣꯛꯄ ꯐꯤꯜꯝ ꯅꯥꯌꯛ ꯗꯤ ꯍꯤꯔꯣꯒꯤ ꯁ꯭ꯀ꯭ꯔꯤꯞ ꯑꯁꯤ ꯑꯊꯣꯏꯕ ꯍꯤꯔꯣ ꯎꯇꯝ ꯀꯨꯃꯥꯔꯒꯤ ꯃꯔꯝꯗ ꯏꯈꯤꯕꯅꯤ ꯍꯥꯏꯅ ꯁ꯭ꯔꯤ ꯁꯩꯇ꯭ꯌꯖꯤꯠ ꯔꯦꯅ ꯍꯥꯏꯈꯤ ꯃꯗꯨꯗꯤ ꯃꯉꯣꯟꯗ ꯗꯤꯒꯅꯤꯇꯤꯒ ꯂꯣꯏꯅꯅ ꯑꯉꯛꯄ ꯏꯃꯣꯁꯅꯦꯜ ꯗꯦꯞ ꯑꯃꯁꯨ ꯌꯥꯎꯏ, ꯑꯦꯛꯇꯤꯡ ꯄꯨꯝꯕ ꯃꯍꯥꯛꯀꯤ ꯄꯨꯟꯁꯤꯗ ꯊꯣꯛꯄ ꯊꯧꯗꯣꯛꯀ ꯃꯥꯟꯅꯅꯕ ꯌꯥꯝꯅ ꯀꯟꯅ ꯍꯣꯠꯅꯈꯤ, ꯃꯍꯥꯛꯀꯤ ꯏꯆꯝ ꯆꯝꯖꯕ ꯃꯒꯨꯟꯒ ꯂꯣꯏꯅꯅ ꯃꯍꯥꯛꯁꯤ ꯃꯤꯌꯥꯝꯒꯤ ꯃꯇꯦꯡ ꯄꯥꯡꯕ ꯄꯨꯛꯆꯦꯜ ꯆꯥꯎꯕ ꯍꯥꯏꯅꯁꯨ ꯈꯪꯅꯩ, ꯃꯍꯥꯛꯀꯤ ꯄꯨꯟꯁꯤꯗ ꯃꯥꯏꯊꯤꯕ ꯍꯥꯏꯕꯁꯤ ꯂꯩꯇꯦ ꯍꯥꯏꯕꯒꯤ ꯄꯔꯥ ꯑꯃꯁꯨ ꯇꯝꯖꯅꯤꯡꯉꯥꯏ ꯑꯣꯏ, ꯑꯍꯥꯟꯕꯗꯗꯤ ꯃꯍꯥꯛꯀꯤ ꯐꯤꯜꯝ ꯑꯁꯤ ꯏꯆꯠ ꯆꯠꯂꯝꯗꯦ, ꯑꯗꯨꯕꯨ ꯃꯍꯥꯛꯅ ꯃꯍꯥꯛꯀꯤ ꯃꯊꯧꯗ ꯐꯣꯀꯁ ꯇꯧꯈꯤ, ꯃꯁꯤꯅ ꯃꯔꯝ ꯑꯣꯏꯔꯒ ꯃꯍꯥꯛ ꯑꯋꯥꯡꯕ ꯊꯥꯛ ꯐꯥꯎꯕ ꯌꯧꯈꯤ꯫ ꯃꯔꯨꯞꯁꯤꯡ, ꯑꯩ ꯅꯤꯡꯁꯤꯡꯂꯤ ꯃꯗꯨꯗꯤ ꯀꯣꯜꯀꯥꯇꯥꯗ ꯔꯣꯗ ꯁꯣ ꯇꯧꯈꯤꯕ ꯑꯗꯨꯗ ꯑꯩ ꯎꯇꯝ ꯀꯨꯃꯥꯔꯒꯤ ꯌꯨꯝꯒꯤ ꯃꯃꯥꯡꯗ ꯐꯥꯎꯗꯨꯅ ꯆꯠꯈꯤ, ꯃꯗꯨꯗ
미오이 아마나 마하키 포토 아마 쿠돌 탐키 아이나 아무 하나 아토이베 히로 우탐 쿠마르지부 쿠룸자리 마하키 마탐 품바다 아이코이기 타모이다 리엥데나 레이리 마하나약 우탐 쿠마르 위로딘 마누셰르 리데예 라스 코르벤 아이기 농시제레 이레이 박자싱 아이코이기 쿠마이 하라우 아이코이기 찬나 론차 싱글 로이나 로이나나 아이코이 마셀 푼바기 탄자 아마수 피리 라카도리바 누밋 카라니시다 마루웨바 하라우 쿠마이 카야 팡토카도리 September 마리다 잔마스타미 팡토카도리 September 다 아이코이기 비스와카르마 푸자수 팡토카도리 누밋 카라니기 마퉁다 디파발리 수 라카니 마시기 타우랑 수 하우나레 하라우 쿠마이기 마탐시 라크바다 vocal for local bu ningsing jage amadi vocal for local gi atra subnagi laibaki mai thanaba patra laibakak natte masigi vision su yamna chawi pot laiba matamda pot tu aikhoi gi laibak ta sawa potla haibasi yeng biu bharat macha oibagi chauthok chaba bharat ta sawa pot sizinabagi nungai ba chauthok chaba aduni aikhoi na pamliba masigi paujel asi miyam punna yohanba haibasi aikhoi maruwe thautangni aikhoi creative world leiriba maruf sing influencer amadi celebrity sing su masida yamna chawbu thautangle aina domda haijari isasu vocal for local bu sinabiu atop sing bu su yohanbiu maruf sing adongi irakta su asigumba miyoi kaya leiramgani makhoina apik apik pathawak tagi hauraga achawba mai pakpa purak pangam khibasing makhoi gi maramda adom man ki barta soidani ibirau adong gi thaudang aduna leiba ki kachin koya da leiba miyoi singda thona happy gani aina adong gi poktak amadi gyan loksing adubu khorang nangai jari hanna hanna thagachari namaskar

0: Isa nagalum silak bane. Ibi ema dubu kadai da lekra bazano. Ibi ema, ibi ema tari bro nang bo.
1: Ji, aisy da leye.
0: Kadai da no nang na leiri dubu.
1: Aiy, mataki manasi da pami ji.
0: Ima, pare pare. Ado, nang bo kurak maya mama sabun sabun pai raga sanari se. Yau nindro.
1: Ije, ai di mapam sigi chatna bisu khangdi kana mataga su khangna da banina yani da heing matam khara leiraga yawrage
0: he hangau bisi de wari saraga tinaraga khangnara kada banine khangna di haidana na tom ta adum leirabadi karamna khangnara kadori bano
2: ai nuri ba phibam murti chana phajara ba kurak amomosibu Kena buri bawa.
0: Kena nasi kurang masih. Tuhina buina itu ya.
2: Nampi ni hujan sura. Aini mabu mau paham sedap urat iba. Wari sahaja kali. Sahabat sungam nanti. Nasi di. Hektar cangcil agak sahaja. Kena bunga ramino.
1: Kena sungai dia. Isi aga wari sah naram bani.
0: Bima.
1: Si.
0: Kena anu nangga wari sari dubo.
1: Kena sunat tiada je. Lamdan bacang lakpa kurak laba mani.
2: Lamdan mana tiye? Nang bu ubatannya, cang lagi kena cang lagi bani.
1: Hai ma, untuk ni kai bakang kiri dah.
2: Kena anu, adu mula minat itu bo.
1: Isi ni, ikai kang dapat mai tawa si tiye.
2: Kai no, adu tina ibu saya itu bo. Nanti kari pian dapat lagi bagi no ba.
1: Hai ma, ini hak tak apa sila itu isi. As Untuk nanti nak kreda.
2: Aibu, lamdan mana hari ini mahu tuh? Nui sieda, koi bapu piye hari ni ayat na, am tak hayu tuh na?
1: Ngamoi, ikai zai.
2: Ya, sih, nangi na naunu pisah, koi bapu ngatap bapu biru ke ya agdro?
0: Hai ma, nangui deh. Lainna, ma se nong don kau bani, nangga sukang na wo. Pare pare, nang lak ba. Lain abu koi ba amuk tapu biru so.
2: Hoi si.
0: Kang na balai tehai dana ne ma pan thu uyada dana lahiri bani masu. Ado, ma di ma pam si dalak ba koi dri. Ado na pang theng di theng lakkanu ko.
2: Hoi si, pang tap tham macalui da.
1: Kadai dana macalui si bo.
2: Yam pasu bo ma pam mama da.
1: Kayam tap ki hai ba.
2: Pang tap tap di da.
1: Horian halak pada lambi lamuk narati.
2: Aik hangi, lambi mangu ya ba.
1: Nangga lambi mangna rati, kau mai tau duit no?
2: Mangna roy, aina pura pune, punna hal pinan duit ne.
1: Nang nangam dana, aik beti pura e. Ado, nanggi lay pam di kangri, nang buka dai tak ino.
2: Nangna lady ba, hawai mupi pambi do. Ado dagi pambi ani kaktani, kanari ba, aina lady ba pam do.
1: Hai ma. Ada, ada usia kamu payah eh, kamu hai tahu ni tahu risi dia.
2: Hey,
1: ada kisah mana loh ini?
2: Kali kirino. Hey, kali kirino. Kasih tahu gue ya, ayahnya, mugi sahun pasti nak kangi.
1: Kisah itu, melihat tu orang bersu, muncung marak sih dah, lot kisah ayah. Aduga usia kisah payah kerja, aduga matung dah mu, ayah kau payah tu usia mana?
2: Untuk puni dah, pare pare lah, ayah itu ni lagi payah usia.
1: Yes, maafkan sih dia. Untuk na ingna pasak kereta.
2: Kiba parabro.
1: Pakre, ingna humlek panung cipta purak pa. Unagi manam sina akiba kat loi nama kundo kri.
2: Mahus agi khal sina kaitar pematam da. Ekoi gi purup sya. Masih musu mangkragani.
1: Acum pani. Ado, lam cang payak pagi cuk taraba hak cang se. Aing panung cipta yairak pada. Dekat lehai pa.
2: Hui ni, parisya. Sini sih wajar. Nang nak usia orang ke, aduk jam kiri tu kali kita.
1: Oh, aduk bro. Ici lagi nu pado. Usia agak sarak tambah lagi si kiri ni.
2: Aisyu, bawa tu tahu bi. Untuk orang nuai kita.
1: Ici yang nenek itu dah oik kiba pibam do. Mana kai kiba thamoi do, hausik bawa bad. Mici dah cang cang udun lai riban.
2: Iya, waris hanya tu kau tahu le. Nang sih dah lengan leher muka. Aiy, unah asing si karakter lo na zat laga usia tu, lagi belum tu yang gaya.
1: Oh, short pet lauk dah nagi yang muka. 아목 샤홈 팡라디 빠실라가니 봐.
2: 빠이 그럼 말래다. 그런들라 이거 우드래. 라 아목 빠이라시 라.
1: 허이 빠이라시.
2: 우시 엄마 빠리.
1: 이마 그 말똥니 떠이시디야. 이 신기 이마이시다. 에코이디 가다이들 롯게니 떠오르시디야.
2: 에이 나 또 이행에 떠오르니. 아니 파기 떠오르니 해봐.
1: 그 까나방 옥신나리노. 그 형과 이게 빠이가 떠오봐.
2: 와라브로.
1: 와대다. 파자이 하이바도다 토나 영링다는 항바니.
2: 아 여우도래. 랑뜩나 배현만 기대나냐. 아무 마포문도 우라가 파자디에가 할 거니까.
1: 하이제로 있다. 여부 여우라디.
2: 나. 여우래 여우래. 가다이 똥식이야.
1: 아시다. 아시다 오이나. 아시다 오이나 살라시. 오 시 우드로. 앙앙벌라이 마야마 마살이바 밤비싱세.
2: 앙앙벅이 앙앙벅악더니. 라이마 민도 하이 오바.
1: 아이디 차디바 라이싱식이 마민디 아마타수 강다나.
2: 온토 오픈 헤낭세. 그래. 낭나 밤리바 밤비도. 아두다 낭 하나 빠실로. 아두가 아이나 뚱 일라케바.
1: 허이. 아이 마팜치데 빠실라게. 낭 아이기 뚱도 인디 일라오고.
2: 그러면 뭐 낭나 할시보.
1: 라오. 세기신이 할바.
2: 오, 아 시우에라.
1: 많이.
2: 시기래 시디냐. 아따르굴 앞고 오니. 마기 막할 마수세. 야말래.
1: 마남지주 언톡 납북닝 후나 농시기다.
2: 농시바니. 아이슈 마시기 마남세. 야말나 밤지.
1: 마남세. 마팜지다 타남가다바 핵밤이. 염다가 부르가 잣바 야라바디 파가다바니까.
2: 야이나. 호렌부쿠오.
1: 아 생바. 샤다 분시기 외냐 수두는 레헨닝이.
2: 낭나 호렐 만남도 부르가 사크라가 누이세 아마숭 아쿠에베다 레리바 구락 라바싱이드나 까리 칸키네.
1: 예스.
2: 까리 군바 마코이나 낭부 라나 칸크라바디 낭감녹도 해노바.
1: 칸닝바다 칸자사노다. 라이남치다부 노마니니 샤다 남두나 레이라바디 야리.
2: 바레바레 아두오레바디냐 낭기나 사안이도 툽질러.
1: 접살래 아다기디
2: 아 마이코니 워리로이지 이렇게 얘기해봐 아두다기 레이카 아니기 말았다 감탱모 파우상실로 아두가 아로이보다 나 콩싱도나 몬몬 라오바 얌네 잉보마 밤아 튕나가네 마두다 나 사니도 딱아가 사나오
1: 마눙다디 맘로이드로 언톡나 기자 크레다
2: 그나 암도 기운노이바 아이마 반등 아이기해봐 제 아달굴랍세 나시다기디 만핵 레이먼전지 파우바 아이코이니기 오래다오네
1: 낭슐라오 아이코이니 뿐나장미나시바
2: 호이호이 낭나 야다버린나 아이슈상은 부다야드나 라오 장슬라오
1: 레이나 싱세 온톡나 무언크레다
2: 야 무언버니
1: 눙샤기 망알나 여우방암다나 강하우드러벌릭라기 마춤다 콩신의 티앵로바다 잉잉라오이
2: 에이 제키는 공탕 웃고 아무 난타기니
1: 시디 맘맘에 여우리보
2: 여우래 여우래 레콕 여우래 호식디네 나 사안이도 산도로 아두가 나 릭싱도다냐 나 사안이도 나 한진난진 했다고
1: 나 릭싱다기 토록바 마 릭싱지나 이 사세 봉요음 용크리 레이남시부 노미케야니 샤다 수두나 레키도이노
2: 파나쿠이나 레이바니다 호지디 낭이야 빠마스 퉁라바니나 잘라시로
1: 허이 잘라시
2: 라 바이토시로
1: 시에 아이 할래 시에보 가다이드 레이게
0: 아이 시다 레이게 가다이드 고이루게 노이보
1: 시에 아이 가슈 चलो देदा सुम पाई बिछना रुबनी
0: ए लैनम सिदे नंग लै कोन द कोइ रुब्रो
1: इसे दी करम हाइने खंगिनो
0: खंगि आइसु नंगी मतम से कालक दिए नंगि लैनम सि नम लगा हौ ख्रब पुंसी गी वारी बुनि सिंग लै दाइ बेमा
1: इसे सिमा अंथो अंथो प वांगाक ता
0: अदो नंग नंग असि कोइ रुरी दो अतर गुला पांबी द नतरो
1: मानी जे
0: अदुनी दना 아이는 알바 좀 들어.
1: 마팜도 똥나 파자 그래서 아니지. 아독상 나빠이락 보기 영화보다 마팜도 핵격 보고 뿡잉잉이.
0: 아도 난 하이싱나디 살고 마판 빵 톡톡 거노. 난 길래 남도 헨말레바 파레 파레 이시에수 나 학당 보타루키기 난 수와람라니 나 학 보타자로고
1: 허이지.
0: 비마 이시에세 나시디 이사세 가헤나룸 실럭바곰 따위니
1: 이시에 아이라게 시기 하와이마 반세 아목다 생독람 키치라 따오바니
0: 호이 아도 낭기동 하약당 탐마가 암따 투나라오
1: 야니야니 라게 아이라이지
0: 통동 아래다 타오리세 아이보
1: 가야겠지. 아이 가리면 땡방자로 오게.
0: 학상 암락다 바시다. 이시행하시디. 낭따다도 이함능 칭래.
1: 이시.
0: 말레이제람 라바디 가야다 하라우세가니. 마디. 마디 마기 농시라바 마자시 오버핵 방나나. 코인아 또 비키바도
1: 시
0: 이시에게 다 모이시네 까오봉암네 내레이나
1: 시 이제 이함해는 간질라노 마기 맞담 하이바도 락드나 짓크라바니 이시에게 학장도 이함나 촉질라니 이제
3: 그나 내게 임시보
1: 이시에가 에코야 니라예 야니 정비로
2: 이시야 학상 그 양금 믿어보라.
0: 카랑암데 너희부 고이버스 루시 하이더나 이비에 뭐 하고 락리브로 낭보.
2: 호이씨, 학 소위 퍼부등 바이트 루시라이나 한기는 라이니.
1: 이제세 마사수 잉암암다 봐 말해. 마돔다 타독람 바세. 그야 농아이 드라바. 야시가다이. 야로이시가다 양로가 단파마마니다 스카이노이나 하이도르시보 자추자닝이 이제 예수마탄다 가람나 혼독랑가니 따오리시디야
0: 가리 칼리노레이나 낭나부자닝라디 내학자루소네 이제 예수가이수 따오로이
1: 야니다 이제
2: 이제 어디 내학고이 토오게 람비다 이제는 사바야바 가리카이노수와 이행할게바
0: 호이니 호이니 사토오로 아도 람비다 노이나 소폰 아문바도 팡아디네 이시기 마세 아마따 부러
2: 아 호이시 소드니 영게 레이나 라우절 실라
0: 호이
2: 구이라 쿰시에블로
1: 아스 마팜시디 어떡나 파자 크레다
2: 아드 우리 바빠르세 아시부네 아이는 남부 환닝드나 보레이시 바자드로
1: 상직창나 루로바 이마이시다 타로마나 싱시나 아상바타금 따오드네 레이리바세
2: 레이나 아시다무 이해무네 루로바 이싱싱 생마농다 레이리바 마클마클까야기 타와이싱세
1: 사랑 밤비니네 밤비싱시나 라이제농다 마닝담나 사택가야가 로이나나 택나 코이나 사나리바세 언톡나 북닝 후그레다
2: 이행로 이행고보다 아왈플레이트나 파자바니 닝담보기 아생바 삭담 하이바도 마호사라이렌 비이나 셈비바 마나더바 타와이까야 아나 뿐는 라이비나바시 우라가 모두 강봉한바네
1: 아도 카라디 날리바 말리고 타루와 마따파우 핵 살파 우디바
2: 예 넌버나티 헤앙오비 야암나가나 라리바 마카이 아살파트로도 우버팡가도리니
1: 에 아테티카마이나
2: 누미키 망알다디나 타로세 살팡암데
1: 아생바기라 아두디 마티카람바 마탐다 살리바
2: 타로디 야암나가리 히마탐다 살리 아두다기 답나 답나 봄실라키 모두기 봄실라빠도 모두기 마당도니 아이나 능원다기 한님니
1: 아
2: 우버 펑도 만드던 것이디.
1: 파리세 봄신바 우하우드라바수.
2: 온톡보니들레 나는세. 퍼저브 우닝바기 랑뜨나 보가이드부 가림도 파우드 브로는온다.
1: 아더기 나대다. 농틸 아숙얌나 상리바시디. 누미쪽바마 아동 바티 아코이바세 이행도나 레이라가 로이리다나.
2: 비마 아이는 해낭온다. 타로 봄실람다기 만남도. 아두 엄땅나만 게드나 떠보니.
1: 아동기 와치 따바다기 용가 마타하닝바 폭락트레보 바치다 타로 사빵아이라가 레이라치라 칼레이코
2: 낭나 꼭 돌아가 야바다부 누이시에가 묵직터드는 와이샬레이도 부가도 보이노바
1: 야다 떠오리니 이시에기 피밤도 낭추 우리바나트로
2: 강해 아도 낭기 다모이룽드디 자닝바나 뽀록뽀록 핵사빠
1: 이스
2: 아이나 잘라마디 낭 딱시시올라글레 호동그리나
1: 아두나 분나 동일에 이시니 아이코 봄친 반응 하우다바 타루 엄마다 라이트 바자로 아숙얌 바밤비 마락시다보
2: 여름이 다저대다 누미세 파는 왕을 가게 크라네
1: 엄마다디 영비루 소바 아숙얌 바 마락시다 엄마디 여름 바 수야해바
2: 호이 영우르게 닝아이 사우비 세 낭냐 봄시든 하달레라모 아이 영우기 그고 레이나, 나 손놈도 빠르고, 나 손놈도 빠르고 보는.
1: 라이.
2: 예 모두.
1: 가다이노.
2: 아무디 사람이.
1: 아이마. 나. 신부기로.
2: 응, 신부기네. 혹시 보아이나 뭐 나무도 파기 또 기더.
1: 온통 나 파서 크레다 타로 신세. 응,
2: 파서 보네. 마땀 나이나 사트벌이네. 나, 시대기 타로시야. 시대 동안 실라.
1: 호이, 시대 동안 시. 아직 파자크라발라이에시나 가리기 맞담 나이나 사디바
2: 마후 사라이레 미기 쿠시엠니 마기 마기 마뽀니 라이버기 농담 하이베두니
1: 아이코이기 이쁜 시세 앙악바니고 디엔 크라바 맞담 시다 마뽁 아니 뽁두나 마나다바 뿐시 콩셋 아니나 뿌두나 짤리바니
2: 레이나
1: 다이
2: 낭기 어홍바 뿐시두다 아이기 와리나 가다이다
1: 낭로 낭나 아홍바싱 아시부 참질리바 땅각니
2: 모두는 로이라브로 아시부
1: 낭디 아이기 로이나이드라바 와리니 능시드로 타로싱세 아이코이금나 꼬이빠이빠이도나 짜트바숭암자디 마기 하이바부 마콕다 시엘리바 이싱시다 땅자두나 힝리
2: 마네 이루어놓은기 와리 타로오마리 따나 강이 하이바두니
1: 아두가 마코이나 마사기 파자바세 강다나 아두막 레이먼 젠크라니코
2: 아스 그라이다 이노다 강리브네모 코이쇼 파자바두기 마룸다 나쁜 복사리브네모 코이쇼
1: 마타오카람나
2: 살이게 마땀다 마기 파자바 삭담 코이 툼나라벌라 히다 나오자바 코이 무까야마나 지루월다 불락리브니
1: 온톡나 바닝나이나 세미다 마호 살라이렘비 이마기 코돌세
2: 아숨바니 레이나 레이먼 잔가다 바레르 파우바 밤제바 코이무기 시롤다 데클럭바 야오리바니
1: 능시드라 만나다바 타모이 아니기 마리세
2: 능시바니 아두나니 아이기 분시다 능부 택나리바세
1: 오이람바수 야이 아이네수 능기나 낙다기 ngai haktang phawba laptop ning driba matam su yamna thengjen kre isi su ma sangam hawda banina halasira
2: halasila Aing asidi, nongon dawa aseng pumtang pungdok lagi kandana, mapam asidi prok libani.
1: Kariwano.
2: Nang, ay budi lana kanyano ko.
1: Hayo.
2: Aisya. Kurak amu mamoga, hana marile narami.
1: Kari hai ba.
2: Ayi warise, puning lay tana, loyo pautang tako.
1: Kari marongino, ayina nanggi wasi taraga, isa ase tak tak nikliba. Pubangam laroi daba posak amanai takta nan tarak bagum tauri ba. Karam na tarak liba bihisina. Karigilak nari na koi na ibu. Nanggalen min nakibat nunga iba matam do. Nanggi kalaba wahai sinamangali. Hining dre, 아잉닝들의 이 마이시다 쫑 따라가 진잉래
2: 아이 와이 신문은 부다고 겁군수이
1: 맞다 마마다 죽이봐 말라봐 아탈글 앞길래이나 나시슈 남리 아드보 낭디 낭디까리 이맛다 칸다바 굽는다 우리
2: 마세 분시 공사네 구락 라버 신기사나비네 아이 각다는데 아기 강업도 볼럭부 구딩막 아 숨는 마나버 콩쳤다 로네자 기가 돌이버네
1: 가리게 마포 가라기 지나비 아이 가리면다 강대 아이나 강바 하이버부 낭 걱다니 낭
2: 레이나 아이쇼 아이쇼는 뭐야 만우시 어두부 누웅어디 낭 숨망키가니
1: 아이나 아이나 가리 마랑기다 막 망키가 돌이버노 마도 낭기 따뜻기와이네
2: 너때레이나 낭디 아이부 우나 아드막 사키가네 아이부 아무카나 예금라로 인나
1: 쎄크라니 강라바 아이부 낭나 카암게 칼로이드로
2: 레이나 아이기누 시브나 낭부 카암바 칵나모이 마우사기 콩쳇나 낭부 남두는 부히가니 이밤덕이
1: 사이나세 반가운나브라 낭 나에게 밤들 낳기마시보
2: 난데라이나 낭 이불 낳아나카리나 영웅 아이나 아이기 눕이에도부 야만우 시세 아이나 삿바 구디먹 막다가 삿미네
1: 낭기가 시오이리바 마오옹시라 낭나 마학부수 눈 시라모이 하이베세 마이익 생리
2: 레이나 능나 칼리바도 라레 아이나 마부 레콜 코딩 뿌비 아드보 노마디 마기 마꿈마 타요르두나 마 머룸싱아도 꼭랍니 아이나 하라오 만키두나 마야암꼬 워사 잉하이 할락보다 카라 탱토크레 아이나 융요록보다디 마도 레이럼드레
1: 마학디 그럼나 망크리바 낭나디 마기 콩골 리키브로
2: 티기 아이는 마부꼬이 티기 아두부 아두부 마학 아무카는 우버판키드레 농마 아이 코이가 마나바 깡룩기 구락 모모마 바이방감드나 아끼바기 삭담글로이나나 마룸 마야마그마기 마탁다 와나 피범 까닐레이름 바이는 텐데
1: 맞다고 그럼나 마탄따 마룸싱도가
2: 영호 아이나 마기 마땡 빵하나봐 파나깐나 호나기 아두보 간방감드나 아두목 시기
1: 마두라 꼬락 아몽기마 복세
2: 마닐레나 맞다 마두다 아이나 꾸락 어몽기 아로이브 샥담마도 우버펑기
1: 뿐음악세 강나 분식이 오이라로이다바 분식 콩쩍담마 티리브 가리기노
2: 리나 마옥사기 호옹부야라로이다바 콩쩍네 띠르바마 보고시다 힝르게마땀 크라시다 나이 또음 힝보기마 훗 와칼을 말아바 콩로이 어먹으로이네두나 분식이 아로이바 미꼽도 나 이렇게 칼래
1: 아이 뿐은 막 강래 야래 잘라 칠라오
2: 레이나

이 세계 시 단제 개발로 인해 나타난 각식이 의해 란톡잡아 머니풀이 필미 사이 선독잡아 호지기 의해 디마 당하시들로 이자래 더럼 선독 뚜는 다한 자리 벌시 아카즈바니 인포알드기니

자타자리부터 럼버링이니 당풍 따라 내긴나 따라 마카이 파우보다 아쿠이나 탐자리바 토르머시 강라세넬다 다비닝버싱나 칸비렉바머니 부리마다 미쉐이싱 유튜브 라이브

마탄기 칸비렉 레베셰시 아 무럭 톡체르게 왕벌데기 제른 사팜자나 칸비렉 파니 쇼로카팸 우모니기 콘젤다 라제니 코콤나 세링바 람자 콘바 말랑 바이나세 오비제제 다제기 하이비레 이 아두가 세시 아 타비리보 싱가포르나 타미나 나베다마 코돌탐자리